부터 트레스티 꿈틀어게 내 스톨테스 내 러브홈 오늘 레드 리스펜 저 스프링을 보단 오이스카미 오 후스크 내 롱달런 나는 마스터 앱

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